0: States, so many people to take care of.
1: Lots of stuff to do.
0: Yes.
1: Yes. All right, let's get down to business. If you don't know, listeners, Janice is our official evaluator. What that means is she listens to our programs throughout the week, and then she collects comments, feedback, suggestions, and criticism that we've received from listeners just like yourself, and then we discuss it right here. Today, we're going to start off. Let's listen to a clip from All Star English with DJ Minsu.
2: 해외여행 가서 나도 모르게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나라별 에티켓 어떤 게 있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3: 오, 오늘 재밌겠다.
2: 이게 뭐 있잖아요. Do's and don'ts.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3: 네네네.
2: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3: In other countries, you mean, right? Not here in Korea.
2: For sure. 그래서 한국에서는 친절인 행동이요. 네. 외국에서는 철창 행위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뭔지 알아볼 텐데 네 개의 나라를 가져왔어요.
3: 오.
2: 첫 번째는 태국이거든요.
3: 오케이. 태국.
2: 저는 이건 진짜 예상도 못했어요. 진짜 예상도 못한 건데.
3: 저는 가본 적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2: 저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3: 네.
2: 제일 첫 번째 이제 태국은요. 아이들이 귀엽다고요. 네.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
3: 이거는 저는 I support this.
2: Oh, you support?
3: So it's like it's a law, it's a policy, right?
2: 그렇죠. 근데 이게요. 왜 그러신 것 같아요?
3: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저희 아이를 네네네. 막 쓰다듬고 이렇게 하는 거
2: 네.
3: 싫어할 것 같아요, 부모로서.
2: 그렇죠?
3: 네.
2: 근데 저 그런 이유인 줄 알았거든요.
3: 네.
2: 그게 아니고요. 태국인들은 머리를 신성한 영혼이 머무는 곳이라고 믿는데요.
3: 아.
2: In Thailand, the head is considered the most sacred part of the body.
3: 아.
2: 그래서 머리에 손을 대는 거는요.
3: 네.
2: 영혼을 모욕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3: 오.
2: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대요. 어허.
3: 타일랜드는 그 미용실에 가면
2: 네네.
3: 머리는 안 감아주겠다. 그렇죠.
2: 거기까지는 안 알아봤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입니다.
3: 그리스.
2: 네. 이거는 오케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요.
3: 뭐지? 나도 그리스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2: 손바닥을요. 저희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3: 손바닥을 palm이라고 하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손바닥 이 palm을요.
3: 네.
2: 쫙 펴서 인사를 하면요.
3: 네.
2: 심한 욕이라고 합니다.
3: 진짜요?
2: 네, 이게 in Greece showing your open palm towards 네. someone is a serious insult. 무슨 뜻이냐면 내 손바닥에 묻은 오물을 너 얼굴에 던진다.
3: 아,
2: 그 dung이죠, dung.
3: 네네.
2: 또는 지옥에나 가라.
3: 네.
2: 너는 재수 없을 거야.
3: 그리스 사람들 그렇게 좀 많이 잡나요?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
2: 그래서
3: 네.
2: 손바닥을 안쪽으로 향하게 해야 된대요.
3: 이렇게?
2: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는지 모르겠는데.
3: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레슬링 이거 존 시나 그거 아니에요? You can't
2: 아, 맞아요,
3: see me.
2: 맞아요, 맞아요.
3: 이거 아니에요?
2: 네, 그래서 그리스에서는요. 이런
3: 네.
2: 식으로 손바닥을 보이게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3: 네.
2: 세 번째로는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인데요. 식당에서 손 들고 저기요 라고 부르면 안 된대요.
3: 저기요 하면 안 되죠. 말 한국말 못 알아듣잖아요.
2: 아, 아, 그것도 맞는데
3: 저기요.
2: 네네. 그러니까 손 들고 이러는 게
3: 네.
2: 안 된대요.
3: 아.
2: 네. 이제 한국에서 빠른 주문이 미덕이긴 한데
3: 네.
2: In Europe, waving your hand and or shouting for a waiter is considered very rude.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눈이 마주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살짝 눈 인사를 건네야 된다고 합니다.
3: 아.
2: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다가 마주쳤다.
3: 네. 이거 쑥스러운 사람들 이거 좀 힘들겠다. 윙크까지 날리면서.
2: 네.
3: 왜냐면 이거 특히
2: 네네네.
3: 특히 한국인들 이거 눈 마주치는 거 조금 힘들어하잖아요.
2: 쉽지 않죠.
3: 우리 이게 you know our society we're very
2: 맞아요.
3: 우리 좀 conservative 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3: 이게 왜냐면 미국에서는요.
2: 네네네.
3: 사람들이 이렇게 눈을 뚜렷하게
2: 그렇죠, 그렇죠.
3: 이렇게 보고 있어야지. 아, 이 사람 내 말 하는 거 듣고 있다라고.
1: That was a clip from All Star English with DJ Minsu. You can listen to All Star English every Monday through Friday, starting at 6:08 until 8 p.m.
0: 문자 요정 was a fun time of communication with listeners.
1: Nice.
0: Some nice topics.
1: Yes.
0: And did you know, share the surprising fact that you could become a criminal while traveling abroad if you don't follow some local etiquette.
1: Right. That's something that, you know, we don't really think about. I think a lot of people travel. We do think about, oh, their culture is different.
0: Mm-hmm.
1: I need to respect it. But we don't think about the fact that there could be criminal violations.
0: Yes. So I always do. I always find out about the etiquette and things not to do
1: right.
0: when I travel. But I think it was a good reminder for our listeners to do that as well.
1: Definitely.
0: And tips about country-specific rules were very useful, and it felt refreshing to hear practical advice. And overall, the segment was light.

0: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Your bridge to the world. PP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Want to be a friend of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0: semiconductors. 네, 코스피가 이번 주 목요일 7,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1: 국가 freezes fuel price cap for third time. The government froze the price ceilings on fuel products at 1,934 won per liter for gasoline and 1,923 won for diesel in the face of continued volatility in global energy prices.
0: 정부가 5차 석유 최고 가격을 동결하며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리터당 1,923원으로 가격이 유지됩니다.
1: Korean-operated vessel towed to Dubai, investigation to begin. South Korean company HMM-operated vessel, Deonamu, has experienced fire after a reported explosion. It has been towed to Dubai, with South Korean experts dispatched for a full investigation over the cause of the fire, including a possible Iranian attack.
0: 호르무즈 해협에서 정박 중 폭발로 화재가 발생했던 HMM 운용 화물선이 두바이에 도착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 And for our final story, military tensions rise between the U.S. and Iran. The U.S. reported strikes on Iranian military facilities as Iran reported strikes on hostile forces as conflicting messages come out over the state of ceasefire talks.
0: 미군이 이란군의 시설을 타격하고 이란이 미군 공격을 격퇴했다는 보도가 나오며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미궁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1: And these were your top five stories.

0: expert insights. Ne, 네, 최근의 주요 이슈들과 관련 영어 표현들, Morning Wave in Busan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배워보는 expert insights 시간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이 계속되면서 또 국제 유가도 격동하고 있는데요. UAE가 지난주 오일 카르텔인 OPEC과 OPEC 플러스에서 탈퇴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급변하고 있는 국제 유가, 이 발표로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o the expert on this matter is Dr. Christian Ulrichsen from Rice University. So first, let's get into the basics. What exactly is OPEC? Let's take a listen.
1: Yeah, OPEC was established in 1960 by Iraq, Iran, Kuwait, Saudi Arabia, and Venezuela, and over time expanded to include more than a dozen countries. It was formed to really rebalance the power in the oil sector away from colonial states, which had dominated until that point, and to gain control over those countries' own oil reserves. And in the 1970s and 80s, it became much more of a cartel, acting collectively to try and set oil prices by raising or lowering production, and probably best known for the Arab states' oil embargo in 1973, which led oil prices to quadruple almost overnight.
0: 네, OPEC은 1960년 이란, 이라크, 사우디, 쿠웨이트, 그리고 베네수엘라로 처음 만들어진 기구인데요. 지금은 10개가 넘는 회원국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설립 이유는 그 당시 식민지 지배 국가들에서 석유 산업의 권력을 재편성하고 또 유전을 통제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곧 70년대와 80년대에 이어서 카르텔의 성향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자, 카르텔의 성향이란 집단 행동을 통해서 기름의 생산량을 늘리거나 줄이며 이 국제 유가를 컨트롤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아랍 국가들이 1973년 석유 엠바고를 통해서 이 글로벌 오일 샥, 오일 충격을 가지고 오며 하루아침에 기름값, 즉 유가를 4배로 뛰게 한 전적으로 유명하다고 하죠. So you may not have been alive during the 1973 oil shock, but especially in the recent environment, it gets referred to many, many times. 네, 관련된 단어 알아볼 텐데요. 자, 우리가 기름 얘기를 할 때 oil reserves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 자, 저희가 알고 있는 평상시에 쓰는 reserve는 reservation, 동사형이죠. 예약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사형으로는 비축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예약이라는 것을 뭔가 내가 쓸 수 있도록 비축해 놓는다라고 연결 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So we can say I reserved a room or I reserved a table. But as a noun, we use oil reserves, 즉 유전이죠. 이제 기름이 이렇게.

0: 땅 밑에 비축되어 있는 혹은 저수지를 이 형태 그대로 reservoir이라고 씁니다. Another term, 자, 이 단어를요 형용사로 데리고 가서 someone is reserved, 얌전하거나 점잖은, 즉 뒤로 물러나 있고 앞에 나서지 않는 의 의미입니다. So he's pretty reserved, but very talkative once you get to know him. 뭔가 조용해 보이지만, 점잖아 보이지만 알게 된다면 말이 많다. So he is or she is pretty reserved. Second expression, embargo. 자, 한국말로는 엠바고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금수 조치하거나 출항 금지하다 혹은 미디어에서는 보도를 막다. 그럼 전반적으로 ban, prohibit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o the expert referred to the Arab States oil embargo from 1973. 자, 여기서는 oil embargo, 기름의 석유의 금수 조치 혹은 출항 금지가 이렇게 쓰인 거죠. But we can talk about press releases. 자, 이 보도 자료가 was embargoed until Friday. 자, 여기서 엠바고는 미디어의 엠바고, 즉 보도 금지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슈. 이제 OPEC이 뭔지 알았으니까요. UAE와 OPEC 사이의 관계 들어보겠습니다.
1: Well, the UAE had been a member since 1967. Actually, Abu Dhabi joined because it was actually 4 years before the UAE was created as a federation in 1971. The UAE was the fourth largest producer in OPEC, producing about 3.4 million barrels of oil per day. It was important because it has about 1.5 million barrels of unused capacity, which after Saudi Arabia is the biggest spare capacity of any OPEC member. I think the timing was, the surprise is more one of timing, not of fact. We've seen persistent splits between the UAE and Saudi over the last 5 years over output and price levels, what they wanted out of OPEC. They had a split in 2020, again in 2021. The UAE wants to expand production. They want to expand their own production. They feel constrained by OPEC quotas, whereas the Saudis want less output and higher prices to pay for all the big projects in Saudi Arabia, Vision 2030. So you had this clash between the UAE wanting more production, the Saudis wanting to rein it in. And I think they used the fact that production right now is being curtailed by the Strait of Hormuz being closed to announce it right now, when it wouldn't have as immediate an impact on oil markets.
0: 네, UAE는 이 국가가 아닌 아부다비 시절부터 OPEC의 일원이라고 하는데요. OPEC에서 네 번째로 큰 석유 생산국, 그리고 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석유의 양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굉장히 중요한 회원국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은 이 OPEC 탈퇴의 타이밍인데, 사우디와 UAE는 사실 지난 5년간 지속적인 분란이 있어 왔다고 하네요. UAE는 석유의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하고 OPEC 쿼터제에 제약이 있다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다양한 사업 기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오히려 줄이고 대신 석유값을 높게 받으려 하는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또 타이밍와이즈, UAE는 현재 이란의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 있어서 석유 생산이 축소된 이 시점을 노려서 탈퇴 선언을 했는데요. 이러함으로써 생산량에 직접적인 타격이 없는 시점을 노린 것이라는 전문가의 분석이었습니다. So that is the complicated long-running feud, I guess, between Saudi Arabia and the UAE. So they've had this split, S-P-L-I-T, split, 분열되다, 분할이나 분리라는 뜻이었죠. So the expert said there were persistent splits between the UAE and Saudi Arabia. 자, 여기서 split은 분열이라고 쓰입니다. Also, you use this in everyday. 이 split이라는 단어가 다양하게 일상적인 용어에서도 쓰이는데요. 뭔가의 머리끝이 굉장히 메말라서 건조해서 갈라졌을 때 we say your hair has split ends. 말 그대로 머리의 끝이 갈라졌다. Or, I don't know, I was never able to do this, but if you're flexible, you can do the splits. 자, 여기서 the splits는 다리 찢기를 얘기합니다. 자, 다리를 180도로 찢는다. So, the splits. So, you can use this in a lot of different ways. And our final expression for this story, rain in. 자, 비 오다 할 때 rain 같지만 스펠링은 R-E-I-N입니다. 자, 이 R-E-I-N

0: in, rain은요, 말의 고삐를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rain in, 동사로 씁니다. 그렇다면 뭔가를 통제하다, 즉 고삐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쥘 때는 속도를 줄이거나 통제하다, 멈추다, 억제하다의 의미로 쓰는 거죠. So the UAE is trying to, or Saudi Arabia is trying to rein in production. 그럼 생산량을 줄이려고 한다. Or teachers, they try to rein in their students.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rein in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So you know, as I said in top 5,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roze the oil cap or the fuel price cap again. We're going to have to see how all of these complicated global oil situations unfold, trickling down to our gas pumps. All right, let's move on. So May, of course, family month. 네, 5월 맞아서 우리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요. SNS에 다양한 가족들의 사진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SNS에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진 정말 많이 올리죠. 또한 어린이 인플루언서, 키드 모델 등 이 온라인 공간에서 어린이들의 얼굴이 자주 보이곤 하는데요. 또 SNS 계정이 이미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또 더 중요하게는 안전한 것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expert on this matter of child cybersecurity, Professor Stephanie Reich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네, 첫 번째 이슈, 이런 온라인 공간에 아이들이 얼굴이 노출됐을 때 우려되는 부분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보시죠.
1: So one is that we have an expectation of privacy, but for most children, they've never actually experienced digital privacy. And it makes sense. Children, parents are excited. They have a new child, even a pregnancy, they want to share. And so often they're posting ultrasound pictures, newborn baby pictures, first birthdays, first experiences. And this part of parental sharing, which we actually call sharenting, sharing about parenting online, yes. It makes it a context in which children, before they even understand language or digital spaces, have a very high prevalence. And it's dated now, but there was a study a few years ago in the UK that was averaging, it was something like 3,000 images of children before the age of 5. I think that was the number. So kids just have never had digital privacy. Mm. And so when we think about trying to raise children to think about their privacy, about what they're posting, how they're part of this ecology, we as adults have not done a very good job of demonstrating.
0: 네, 밀레니얼 세대로서 어느 정도의 아날로그 시절을 겪어온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치와 예상치가 있죠. 하지만 디지털 네이티브인 Gen Z, Gen Alpha 이 아이들은 대부분 디지털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는요. 이 아이를 가졌을 임신 단계부터 설레어하는 엄마 아빠들이 초음파 사진을 올리며 이 아이들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아이들의 노출에 첫 경험이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또 sharenting, sharing parenting, 이 부모가 되는 과정을 공유하는 디지털 문화도 있다고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 아래서 어린이들은 디지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있기도 전에 높은 노출도를 경험한다고 하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5살 전에 한 아이는 이미 3천 개 정도의 사진이 SNS나 온라인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Let that settle in. 3천 개.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른들, 성인들로서 이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개념을 아이들에게 잘 보여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So I'm kind of shocked about this 3,000 figure. 자, 그래서 이런 사진들, 영상들을 공유한다, share. 자, share, 당연히 공유하는 뜻이죠. 하지만 무엇을 공유할 수 있을지, 물건을 공유할 수 있죠. So you can share food, 경험을 공유할 수도 있겠고요. Share experiences, you share stories, 이야기를 나눈다 할 때도 share 쓸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요, 어떤 회사의 stocks, 회사의 주식을 나누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 share, 지분이나 목주식이라는 뜻도 쓰입니다. That's why 주주들이 shareholders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 표현, get my share of something, 충분한 몫을 받았다라는 다양한 share 의미 알아봤습니다. Our second expression, prevalence. Spelling 짚어볼게요. P-R-E-V-A-L-E-N-C-E. Prevalence라고 발음되는데요. 뭔가가 널리 퍼진 유행 혹은 보급을 뜻합니다. So the experts said, even if or before they even understand digital spaces, There is a high prevalence of photos. 자, 어린아이들이 디지털이 뭔지 이해하기도 전에 그들의 사진이 널리 보급되어 있다, 퍼져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형용 사용은 prevalent입니다. So social media is prevalent among teens these days.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온라인에 노출돼 있는 경우 얘기해봤는데요. 반대로 사진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단순히 SNS를 통해서 콘텐츠를 접하는 어린이들이 받는 영향 들어보겠습니다.
1: And some of the providers shared that very young children, 6-7 years old, would be online and stumble upon something very inappropriate and then start having panic attacks, nightmares, bedwetting. You start having a lot of dysregulation. So the providers are sharing that these like inadvertent exposures to traumatic things online are actually staying with them.
2: I see.
1: There is evidence that for youth of color, when they see viral violence about against their own group online, that those images are related to more stress, more depression, and eve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ology, which is some evidence of those. And we also just see the norms of kids. So we have a study of underage accounts on Instagram and TikTok.
2: Yes.
1: And the kinds of things that little kids who are under the age of 13 are posting. And a lot of them do these like teacher role play accounts where when they instead pretend to be influencers that are teachers, and they have fake nails and their hair is done, and they talk through and walk people through their school and what they do. And it's this very like influencer-y play behavior. And we see that in a lot of domains. And so they're emulating what they're seeing very prevalent online, which is maybe not the messages or ways we're trying to teach them.
0: 네, 아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온라인 공간에 있으면서 부적절한 콘텐츠들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접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경험으로 공황장애, 이불에 실내하기 혹은 다양한 트라우마들을 겪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So panic attacks, bedwetting, and trauma. 특히 유색인종 어린이들이 인종에 가해지는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때 PTSD, 또 우울증 등의 증상을 나타내기도 한다는데요. SNS에 있는 미성년자의 계정을 연구했을 때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 즉 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즉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놀이를 한다면 그냥 선생님이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극을 했다면 요즘은 단순히 선생님이 아닌 인플루언서 선생님인 척 가상의 시청자들에게 본인의 일상을 보여주고 설명해주는 역할극을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는 이것이 과연 우리가 어린아이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사회상인가, 그것이 적절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Yeah, I have questions about that too. So kids, or even adults, we stumble upon different contents. 자, stumble, S-T-U-M-B-L-E, 단독적으로 쓰면 휘청휘청거리다라는 뜻인데요. Stumble upon, 우연히 마주하거나 발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So kids stumble upon violent content, 폭력적인 영상을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다. And then they walk someone through. 자, 아이들이 역할극을 할 때 they walk people through their day or their school. 자, walk through, 집이나 공간을 걸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시켜주는 것을 연상하시면 될 텐데요. 무엇을 보여주다, 자세하게 설명해주다 라는 의미죠. So they walk people through their day and their school. 자, 하루 일과들을 설명해주다. Or if you have a new employee, you can tell them, I'm going to walk you through your job. 자, 이 업무가 뭔지 설명해 줄게. 역시 walk you through. 물리적으로 걷지 않아도 walk through 쓰실 수 있습니다. So again, does it make you feel glad that you had that period of analog non-digital childhood, right? You know, the Gen Zs apparently have this expression, touch grass. 나가서 풀을 만져라. 즉, 나가서 뭔가 코에 바람을 넣거나 혹은 햇빛을 즐기거나 나가서 놀아라 라는 표현을 요즘 말로는 touch grass라고 한다는데요. 정말 이 온라인의 영향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touch grass의 중요성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Alright, with that, let's take a song break. Maybe go touch grass right now. It's 2 by May.

Welcome back, everyone. You're listening to News Rewind with Haley here on BFM 90.5. Let's go over the expressions we've learned today. So we learned about reserve. 자명사형 비축분 reserve 들었습니다. Embargo, 금수조치나 출항금지, embargo였죠. Split, 분열되다, 분할이나 분리. Rein something in, 이 고삐를 줄이듯이 억제하다, 멈추거나 통제하다. Share, 공유하는 것, 물건, 경험, 이야기 공유할 수 있겠고요. 또 지분이나 주식도 share이라는 뜻이었죠. 발음 기억하시나요? Prevalence, 널리 퍼짐, 유행, 보급이었고요. Stumble upon something, 우연히 마주하다. 자, 마지막으로 walk someone through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엇을 보여주다, 설명해주다 였습니다. So now we're going to stumble upon our quiz. Question 1. If you have reserves of something, you have plenty of it. You are running low on it, or you've run out of it. 자, reserve, 비축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plenty of it,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추정 가능하죠. Question number 2. A pirate has accidentally discovered some treasures. They tumbled over it, stumbled upon it, or thumbed through it. 자, accidentally discovered, 그렇다면 stumble upon인데요. Tumble over, 무엇

0: world. BEFM, Busan Yobanzai.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11:00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Rich to the World. BEFM, Busan Yobanz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6: 김밥가게 박 사장님도, 문구점 김 사장님도, 우리 부산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우리 동네 작은 가게로 향하는 발걸음이 우리 부산의 경제를 키워가는 한 걸음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1 o'clock.
8: Welcome back to Sweet Date with Yunji. So we're moving into part two, guys, and this hour we're gathering some of the week's highlights all in one place. We're going to revisit bite-sized banter, those simple questions that often lead to fun, unexpected conversations. Nothing too heavy, just, you know, those light moments, quick thoughts, and a few smiles along the way. And of course, Andrew is joining us once again. So let's jump in and see where this takes us.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1: Refuse, reduce,
0: reuse, recycle,
1: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o Bangsong.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Here with me, Laura McCluckie, on 90.5 and 103.3 FM. I love that you are here with me, and it's always a nice time to have you with us. So I hope that you're enjoying the show so far. Now, as you very well know, the weekend edition of our show is a highlight edition with all the cool stuff from the past week. So in the second half of our show, we've got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in, well, on the streets of Busan. And also we can discover how Busan is, you know, becoming an English friendly city, and etc, etc. Then we've got Culture for You, so you can boost your knowledge with our music director Kang Hyun Min. I don't know. I feel like it's a baseball name, no? And then we've got Busan Life Solutions with Kelly as well. So stick around for all of that coming up with you very soon. But first, it's time for On the Mic.
1: Hey,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식업 하고 있고요. 애플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깃집이거나 전집인 줄 아시는데 저희는 유럽식 레스토랑, 그다음에 정통 중화식당, 뭐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1: 우와.
2: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 가정식 전문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배달을 조금 기반으로 했던 체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제조 공장을 만들었었거든요. 본점 옆에 아주 조그만한 10평 정도 되는 그 남짓의 공간에 제조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부엌관이었어요. 함경북도 방언인데 부엌 옆에 딸려있는 방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브랜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3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우연찮게 어떤 자리를 보고 저기 자리 되게 좋아서 네. 저기에는 별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1: 네.
2: 실제로 그 자리를 막 저희 친구들끼리 알아봤어요. 네. 야, 저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번 전개하면 뭐 뭔가 넣어보자. 포부 있게 했는데 너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이제 좌절을 맛보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별다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포인트를 보는 눈은 가졌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별다방을 만드는 게 낫겠다.
1: 오.
2: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1: 우와.
2: 저하고 함께 하시는 또 저의 파트너가 또 계시는데 저를 픽하셨던 것 중에 제일 컸던 이유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었는데 왜 무경력자를 고용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제가 고용을 좀 많이 해요. 세상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경력 단절자라던가 기술의 발전이 생기고 그러면 교육을 받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은데 그 경험조차 주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와.
2: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모여진다면,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식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너희는 기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모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결과를 내는 거지. 정말 그게 기업 경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영역인데 그거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해낼 거라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게 흩어지지 않는다면 대기업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1: 그러면 대표님 함께 일하고 있는 그분이 대표님을 픽했던 이유는 뭐예요?
2: 그분도 이제 사회에 어떻게 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생각 하셨는데
1: 대표님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2: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이제 하니까 되게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아,
2: 네, 근데 저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1: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2: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한 번도 어떤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모차르트를 연주하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연주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너무 공감이 안 됐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 저는 뭐 하나를 할 때 저는 정말 사진을 정말 너무 못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사진을 미친듯이 찍기 시작했고 하루에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씩 찍어서 연습을 했어요. 지금 사진을 정말 잘 찍거든요. 결국에는 노력이라는 거는 재능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성장은 똑같이 해요. 멈추지만 않으면. 인간은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
1: 그건 맞아요.
2: 왜냐하면 지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멈추지만 않으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0: 내가 뭔가의 문제 직면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어떻게 없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1: 맞아요.
0: 더 나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하고
1: 맞습니다.
0: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1: 맞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만 강요하잖아요. 네.
0: 방법론이에요. 방법을 찾아야 돼.
1: 정답입니다. 네.
0: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
1: 맞아요.
0: 그리고 그 또한 성장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그 분야에서 좋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 제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0: 타이타닉 명대사 중에 나왔던 건데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한다는 To make each day count, make it count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1: 이 표현이 왜 좋으세요?
0: 인간이라는 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만 하다 끝나요. 되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한다면 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1: 맞아요. 네.
0: 지금 와서 보니까는 최악이었겠지만 그때는 최선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그걸 소중하다고 이제 기억을 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make it count라고 얘기했습니다.
1: 여러분
0: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1: 파이팅 하십시오.
0: 네.
2: 땡큐 베리 머치 올리비아 and to our guest this week. 고맙습니다 for sharing your story. We will have more of that next week as well. All right, up next this is Apple by Charlie XCX.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아, I was so busy this morning. I didn't even get to check my messages. I almost got hit.
7: Here comes the safety hero. Stop right there, Smombi. Put your phone away. Keep your head up. Look around.
6: What was I doing? Thank you. I'm finally free from being a Smombi.
7: As you just heard, even a quick text could lead to a serious accident. This kind of behavior has a name, Smombi, a word created by combining

0: smartphone, and zombie.
1: Walk with your head up and check your surroundings before you move. Let's build a safer traffic culture and keep our streets free from smombies.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여러분은 영어 왜 배우시나요? 영어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기 위해? 아니면 해외 여행지에서 현지인과 자유롭게 대화하기 위해?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되고 싶은 여러분만의 영어 여정이 있으신가요? 영어를 배우게 된 계기부터 나만의 영어 공부 팁을 BFM에서 함께 나눠보세요. 영어가 내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줄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6:00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0: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marks on the faces.
1: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0: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Hi, I'm Roberto Fernandez from Mallorca, Spain. I have been living here in Busan for more than 5 years with my Korean wife and twin boys. Back in 2020, I was invited to a game by a friend of mine. Since in Spain, football is the most beloved sport, baseball really drew my attention. In Sajic Baseball Stadium, everyone was singing the chants loudly, and that space was filled with the vibes of Busan. Everyone could truly become one body and one mind, sharing all the feelings of joy and sorrow. When I first visited here in Busan, I didn't have a family. But now, I have the whole Giants family as well as my own family. Once Busan Galmegi, you are forever Busan Galmegi.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2: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방송.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7: May I help you?
4: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1: 3:00 o'clock.

0: Welcome back, everybody. Thank you for tuning in to the second hour of For My Busan. Here with me, Laura McCluckie, on 90.5 and 103.3 FM. I love that you are here with me, and it's always a nice time to have you with us. So I hope that you're enjoying the show so far. Now, as you very well know, the weekend edition of our show is a highlight edition with all the cool stuff from the past week. So in the second half of our show, we've got On the Mic and My Life, My English, real stories from real people in, well, on the streets of Busan. And also we can discover how Busan is, you know, becoming an English friendly city, and etc, etc. Then we've got Culture for You, so you can boost your knowledge with our music director Kang Hyun Min. I don't know. I feel like it's a baseball name, no? And then we've got Busan Life Solutions with Kelly as well. So stick around for all of that coming up with you very soon. But first, it's time for On the Mic.
1: Hello, 안녕하세요. 올리비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식업 하고 있고요. 애플을 만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고깃집이거나 전집인 줄 아시는데 저희는 유럽식 레스토랑, 그다음에 정통 중화식당, 뭐 베이커리, 카페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1: 우와.
2: 스토리가 있는데 한국 가정식 전문점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배달을 조금 기반으로 했던 체인 사업을 했었는데 그 제조 공장을 만들었었거든요. 본점 옆에 아주 조그만한 10평 정도 되는 그 남짓의 공간에 제조 시설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름이 부엌간이었어요. 함경북도 방언인데 부엌 옆에 딸려있는 방이나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활용을 해봐야겠다 해가지고 브랜드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실제로 제가 30대 초반에 친구들하고 우연찮게 어떤 자리를 보고 저기 자리 되게 좋아서 여기에는 별이 들어가면 너무 좋겠다.
1: 네.
2: 실제로 그 자리를 막 저희 친구들끼리 알아봤어요. 야, 저 땅을 우리가 매입해서 한번 전개하면 뭐 뭔가 넣어보자. 포부있게 했는데 너무 땅값이 비싼 거예요. 이제 좌절을 맛보고 포기를 했는데 그때 딱 무슨 생각을 했냐면 별다방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포인트를 보는 눈은 가졌지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차라리 그냥 별다방을 만드는 게 낫겠다.
1: 오.
2: 그렇게 생각하면서부터 설계를 시작한 거예요.
1: 우와.
2: 저하고 함께 하시는 또 저의 파트너가 또 계시는데 저를 픽하셨던 것 중에 제일 컸던 이유가 처음 만났을 때 얘기했었는데 왜 무경력자를 고용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 제가 고용을 좀 많이 해요. 세상이 계속 급변하고 있는데 경력이 단절되어 있는 경력 단절자라던가 기술의 발전이 생기고 교육을 받고 싶고 경험을 쌓고 싶은데 그 경험조차 주지 않는 젊은 세대들, 그리고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세상이 나를 인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우리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와.
2: 그런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 모여진다면, 그리고 저는 항상 우리 식구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하는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야. 너희는 기업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모이면 약자가 강자를 이기고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결과를 내는 거지. 정말 그게 기업 경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영역인데 그거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걸 해낼 거라는 에너지원이거든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게 흩어지지 않는다면 대기업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
1: 그러면 대표님 함께 일하고 있는 그분이 대표님을 픽했던 이유는 뭐예요?
2: 그분도 이제 사회에 어떻게 하면 큰 기여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생각을 하셨는데
1: 대표님도 그 생각 가지고 있었고.
2: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먼저 이제 하니까 되게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미 행하고 있었어요. 저는
1: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에게 혹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2: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 있어서 한 번도 어떤 거를 잘한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학교 다닐 때 모차르트를 연주하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하고 연주를 해보라는 거야. 근데 너무 공감이 안 됐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제자들한테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음악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까지 들어. 저는 뭐 하나를 할 때 저는 정말 사진을 정말 너무 못 찍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걸 찍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사진을 미친 듯이 찍기 시작했고 하루에 정말 수십 장 수백 장씩 찍어서 연습을 했어요. 지금 사진을 정말 잘 찍거든요. 결국에는 노력이라는 거는 재능을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성장은 똑같이 해요. 멈추지만 않으면. 인간은 무조건 오늘보다 내일 성장해.
1: 그건 맞아요.
2: 왜냐하면 지성이 있으니까 그래요. 네. 멈추지만 않으면 떨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의 문제 직면했을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한다면 일단은 지속적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항상 열심히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 어떻게 없어야 돼. 방법을 찾아야 돼.
3: 맞아요.
2: 더 나은 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하고.
3: 맞습니다.
2: 그냥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3: 맞아요. 네. 근데 이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만 강요하잖아요. 네.
2: 방법론이에요. 방법을 찾아야 돼.
3: 정답입니다. 네.
2: 그래서 방법을 찾으면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어.
3: 맞아요.
2: 그리고 그 또한 성장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서 그 분야에서 좋은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 제 좋아하는 영어 단어나 영어 표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2: 타이타닉 명대사 중에 나왔던 건데요.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한다는 To make is they count, make it count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고 있습니다.
3: 이 표현이 왜 좋으세요?
2: 인간이라는 거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선택만 하다 끝나요. 되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은 사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과거로 돌아갔을 때 또 어떤 선택을 할까라고 한다면 전 똑같은 선택을 할 것 같고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3: 맞아요.
2: 지금 와서 보니까는 최악이었겠지만 그때는 최선이었거든.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하는 그 모든 선택들이 그걸 소중하다고 이제 기억을 한다면 훨씬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make it count라고 얘기했습니다.
3: 여러분
2: 힘드시겠지만 힘내세요. 저도 힘내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3: 파이팅 하십시오.
2: 네.
0: Thank you very much, Olivia, and to our guest this week. 고맙습니다 for sharing your story. We will have more of that next week as well. All right, up next, this is Apple by Charlie XCX.

0: Japan,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0: 기업체 사장님들 아직도 직영으로 식당 운영하고 계십니까? 위탁급식과 도시락 전문기업 더 좋은 푸드에 맡겨보십시오. 운영비 절감 효과 확실합니다. 식대는 협의 후 맞춰드립니다. 지역 부산 경남 051-784-0877 051-784-0877.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Margaret Chow,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